0: 타 방.
1: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. 타방